0: 각각 날것도 오버리마스 반댄그 보로뇨 또 반라스모로 딕토이바는 오버트는 보로 가라 우릉 우릉 가라 하고 문두르 깨게 또또또또 온도스노 글음 가라 내 반댄을 쓴다 Orang ring, nevis mati kelam kalah aku. Apa cari? Naisi wani, sumbari, pandas muru. Meneng lagi kan? Pandas muru.
1: Onong paran.
0: Majo sawat di balamu.
1: Antaseno otak sepatani lempoh.